0: 앞으로 뺏기도 해. 오늘 하루 어땠어? 라는 도비 말에 대답하지 괜찮아.
1: I'm a love it at you, 우리 외롭지 방 문을 닫지. I'm a love it at you, 우리 외롭지 또 문을 닫아.